0: 모토요일 세나 그다음 턴 크리안 에어 078 헤비 메인텐 레벨 360 CP 델시
1: 크리안 에어 078 헤비 what's your center motor?

0: 센터 코리아 대어 08 구닥터는 메인텐스 라이벨 340 CPDLC.
1: Burnout's voice to Super Majestic on Roger, good afternoon.
2: Good afternoon, Qatari 20 Victor Heavy, Flight 03 Engine.
1: Qatari 20 Victor Heavy, Machelson, Roger, good afternoon.